0: 谁开金锁启重门，便是如来将身化。
1: 唔得噶，唔得噶，第二样我可以承认噶，呢样我担当唔起噶。嗱，乖乖地食个碗药先啦。
0: 都话唔食咯。
1: 唔食啊？
2: 好啦，唔食我就拎走佢啦吓。老爷，你嚟啦。
0: 文茂，你唔好得闲冇事就搬个老爷出嚟压我喎。
1: 真噶，老爷。
0: 真。食食食咪食，真系啊！

0: 唔通人哋娶老婆要打打攞咩？问得佢个新娘系陈家小姐，男才女貌，好一对蜜桃花。虽然我同你约佢来亲嘛，佢亲下我应承，又怕佢应承都系假。
1: 佢应承过实嚟嘅。哎呀，好心你咪偷餸食啦！我情愿俾几分银你出去买嘢食啦，哎呀，去到够啦。
0: 又好，嫂你真熟性啦，我顺便同你出吹佢嚟啦。